0: The Heartbeat of Dallas. Fun Issue Radio, 104.9 FM.
1: 왜 모두 차가래 또?
2: 차. 순아.
1: 응?
2: 순아.
1: 어. 응. 이거 미리 프랙티스 니야, 비.
2: 이번에 practice 할게, 아나. 다른 사람 할게, 못 가나.

0: Bollywood, Tollywood, Lollywood. 24 karat pure on 104.9 FM.
1: 말해서 내 얼굴 생기 본 것 같아. 말이 붙는 만큼.